0: 감사찐들아!
1: 버즈나 감사!
2: 셀러라. 알아낼 것도 없대.
1: 버즈, 버즈입니까? 날리기 때 예대 버즈 예대.
2: 날리기 때 마야 모르고도 봐요.
1: 예대.